0: 차에서 무비노 준비했던 군을 감시しました. 믹상과 준숙 살리ました.
1: 그건 준숙가.
0: 하이. 그리고 대비단가의 미스센데스.
2: 막히로. 무비노 사진이시로. 스메도 그러자.
0: 긴급 행보です. 군산 지시와 외하의 유격대에 수리했습니다. 노다시 대관도 메레데스. 앵구스를 담으니 희가이세도 고도.
2: 신하진. 스메도 그러시네요. この国に住んだ大丈
0: 夫。はい
3: はい。
4: 于大队长，我们终于胜利了。
5: 这只是第一个胜仗，以后我们还会有第二次、第三次、第四次胜利，
6: 直到把小鬼子全部赶出中国去。
7: 把小鬼子赶出中国。
8: 牟平抗日起义胜利了，可秋却永远地躺在了这片土地上。梅和花边社的姐妹们都很怀念她，她那花一样的年华才刚刚开始。